0: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
1: Momentos
0: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